0: 첫 화장 선박입니다. 와힐라린다
1: 고작가 부담이또 무하로 빠라스빠라 고라로 뛴다로 봄이게 울린대우 야끄다나지 메라뜬 어리다래 호라닥게으로 퍼다루 야로일라 원달인다 파르타누리다니 인놈달인다 쇼리오비디다니 이가 크리스나는 엣디콘도 호구달라
0: 맞다
1: ಎರಡೂ ಕುದುರೆಗಳನ್ನು ಹಿಡಿದು